0: 대해서 좀 들었는데 문화의 다양성, 다문화가 생동하고 있는 도시다, 지역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느낌 저도 받았습니다. 예.
1: Всъщност преди да дойда в Кърджали, бях също в Велико Търново и в Казанлък. И това, което на мен ми прави така най-голямо впечатление относно Кърджали, е, че това е градът на разнообразието.
2: Вие сте колега журналист от Корея. България с какви теми заема място в корейските медии и заема ли въобще?
1: Да, България는 한국에서 한국 언론 가운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한국의 언론사들이 이제 불가리아를 어떻게 방영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. 만약에 한다면요.
0: 불가리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인데 다행히 그 경험치나 이런 것들 그다음 정서적인 부분이 좀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존심도 비슷한 것 같고 고유의 문자가 있는 것도 세계에서 별로 안 되는 국가들인 것 같고요.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도 오랜 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또 유지해왔고 이렇게 생존해왔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좀 더 많은 교류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은 불가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1: Въпреки, че Корея и България географски са много далечни страни една от друга, всъщност те споделят много така обща история, също обща култура от гледна точка на това, че както корейците, така и българите, ние и вие тачим на